그런데 이방 우리 왜 스위디 가져간 거지? 왜 가봤어? 버스라는 그 무지 차야. 어디 구원 여보 만반지 왜 봤어? 그만큼 안 맞아 달려 왜 가봤어?

만 칠성 하는 중어 웃노라 적교거리 나는 데를 예별하고 아그루성 어기서 울고 뜻밖의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치소 단정성어 니안부리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